만타고 아버 졌더니 샤모노 똥고 꼬부의 함작몽 만나이 제프루어 나카르 몽노 까함께 사이 만나이 능 승사르노 슬라이나 무슨케 보일라니니 누쿵노세 카바이 쿠바이 함작 숙디 누쿵니 러기워 승사르보 슬라이작의 파야는 아수자라 꺾아함 카나라이키아 마더 데르션

아, 프라밀라 더블마니 드러사봉 카라마닐로기노 디니니 하이그니 카랑반다 오르노 모삭시나이 디니 하이그니 카랑반다 동가 앙 어저이 저토노노 함바이

약간 소리 사그라셔부 야마지브라마타 니니레 약국니 하글레 후보 야스고 숭글 코르쿵고모 노노승 공자와 하마나바가 야두노바 하마레르드승어 바살레 바사나주기 주기노 하마리루 장대승어 하마리 만투 야말래 집을 하마리 이루며 성과 하마리

0: 안녕하세요. 람수고. 그날 동네 가방리 다쿡부쿡 그때 말하기 진정로 FM 오젠도 원지로 1.6MHz 대여절아 하중리 르자몽 반다워 동원 흘러리다 거글람록 사대사대 테렙테렙 저라 당연히 동어진이 스튜디오니 저라 그거 어저라 디볼 담지샤 담을 쇼디 담지 대모 플릭 브레이지 가방리 말하기 진 저라 더 그방 마동코 대보 저라 파이동고 데르트 탕이동고 하데 버스강고 티니니 완축몽 반다 보통고 아버니 야글로 아까 함동디 링이동고 락마워 아반다로 보통고 응가이 해증 대부로 자몽도 카나라이니 어저라 하숭니르 자몽 반다 오증 르 자몽 카나이 동래마니 하숭니르 잡자가 르 자몽록 데 에바케바 자두니르 잡자 보니마노 오르 사몽로노 승 카나이 동래마니 피아마르 자몽 카나트테 헤나록 보 게스 카이허디 어르 잡나니 몽 하 스타모 에바케 르 잡나 여록 카나도 르 자몽 르 잡나 샤보나록 게스 카이디 곡독 2326253 무스강어 03 에드완드나 다포디 파디테 당샤 크나토토 크르자몽 어저라 저더니 바게
1: 마송버 올라마

0: 그 양반 분의 상사를 좀.
1: 너 샤디다 그.
0: 그래서 나 이제 전화 사리고라 이마이.
1: 어, 아 뭐야 자야 그도 거 그래 한바이. 아워 자라나로 그날 정만이 어. 하준이 르자몽 반다호. 그나도 그나도께 자도니 르잡나 르잡몽 르잡나 이런니 몽 나로가 저러다 몽노 샤이만가 함께 그런 허르디 2326253 비스칸고 038 반다나다 폭디 화디오 저라데 가샤 콕두 헬로
2: 헬로 바이
1: 아우 다코 에
2: 아 바이 어몽가 곰피싱통카
1: 나 암뜻이나
2: 어보 하니 완투몽가 어머, 별로 컴퓨터 가 타봐. 하여간
1: 나 사실.
2: 어머, 이제 아니. 이탈로 신난.
1: 너 자야 그다 국피야. 거 그래.
2: 에헤.
1: 나 에이 때 하. 그니까 다음 곡도가 그런 게 아니네. 샤오 샤이만 너 허를 잡나니무. 아우 저라저라 confusing이 탄거 하얗게 봐 저라저라 어증 아 보고 이렇 탄거 부문 아 부문 하얗게 봐 코랑 코랑 그 무지만이 안 그이 탄거. 아 은근히 많어. 발이 날래나 샤부동 곡도가. 할로. 할로.
3: 아 just 약티세 baat kar rahi hai.
1: 피아바 곡도 저자가 거그리요 다시는 캐나다도 게 르잡자가 어르자몽보 벨라이케 카난가 르잡마니 피아비니 몽바이 어르자몽 벨라이케나 거덕자카에 그바 카피자카니마노 다시 대가차 곡도 나에는 샤브동 할로 할로 아 샤브봉카 곡도 카이마니 그런 이름 많이 해봐 홀 조금 자기 탱가나 거그리 할로
2: I'm going to go to the house.
1: 101.6 MHz FM 우주엔토

0: 각도 그라무람 바이녀동은 알레시 원에다가 시작 각도 빈이 야글레르 자몽니 파싱 탕레너 할로 할로
1: 할로
0: 에 람소가 딱고 디퍼카 함 하이고 바풍카 함
1: 나나버
0: 디퍼카 함 디퍼카 함 디퍼는 응이냐 동카도 디퍼카 함나 라지오
1: 도고
0: 그
1: 나나버
0: 함바이도 함바이다고 사분카
1: 아니 범만라 수디니 모한
0: 수디니 모한 비앙니 동대 샤허리동
1: 양 아워 샤브룸
0: 샤브룸 나 더 한 바이 다크 샤리
1: 양 간 타샤 카나니가
0: 더 어저라도 르자몽증 하숙니 르자몽 자두니 르자몽 카나이 동네만이 더 다크 한가 고이 사이 응이 동어 제르 삼내롱니 몽 승게 사이 동네만이 피아바 아 대기사 저라니 야고랑 대부 카나도 카나도 르자몽 카나리 리와는 능 카나이 동니도
1: 에타 소미 데레고
0: 이 대기사 저라니 야글로나 쓴 카나라에는
1: 도이
0: 한바이다고 함 아오 저라 쓴 하중니르 자몽 반다 아 하중니르 자몽 반다오 쓴 구이 사이 그 승이 동래요 구이스노 어르 잡나 이런 니몽 승이 동래요 어르 자몽 카나마니 야글로 아부니 야글로 쓴 디니니 완축 몽 반다오 꼭 동니 비싱 띠보 그릉래는 꼭 남록 샬래는 데이 크나도 크나도 르 자몽

아우 가방 좀 아리키징 나콕 데이브 극송 증거져라 디니니 완축 몸 반다워 가시아 거고 토마드이냐 거그람 샬렌 어머 하이 거그룹도 승 우람 우람 지니 라디오 FM 롱니 비신티 승 살아요 하야다 우람 우람 노도 부이 파이자고 아우 디니 샬렌 승 샥샥 노 부이저 사디 샥 노 부이저 사강강가이 증 지니 티난거 뭐 지니 라이브보 승 삭세스 응나인요 살자 해야드마 아부노 증모하이 꼭록 조라조라 두분한한거 샤라냐난거 증 샥노 부이도 사나니 난거 지니 부이도 벨라이케노 그락 할세 증 제프로보나디 가샤 사몽구둑 가샤 사몽구둑은 너 코로나 시간 증 코럭사 때 코럭사는 승 살아요나 샥샥노 부이조사디 능만나이 오바이히네 부이조동카한가이 능한용만나이 부이조세카락 나나고 허니싱 살아요 샥샥노 부이조사한가이 승오보 살자 샥세승나이 하야가바 살자 티낭니자디 응이증나이 하야드바 증아오노 가이샤 사몽가라 가냐탕부로 바 가이샤 사몽가냐탕가 한게증 거룩사디 거룩사노 살아요 바 샥샥노 사오 샥샥노 부이조사디 샥샥노 승 부이조사나니 난고 허니 삭상노 보이조삭 한게 능 살자 만나요 와이니 승 살에만 누구바 살아요 아버님 바가이 승 저라저라 승 카벨리 단거 비아바 승 삭노 보이조삭 한 게 진이 보이조 그락 네비 신테노 살자 티낭 승 사사보 응기뇨 마노 아우 승 보이다모 하나니 보이다모 샤나니 헤네도 승 진이 티낭니 진이 라이프 노 승 어디크노 진이 라이프니 하프 라이프노 승 바이리 키비오 헤드바나 증 부이베 땀 한장네 부이베 땀 사작나요 샤몽카이게 문디 땀 똥몽 똥카한게 오바하이로 그니네 증 완축라요 나 증 따부니 어저라라고 완축라요 앙하 거룩사 그리 에바 거룩사 리시드라 리 하미아리 나이톡 리 담검니 숨작 모하이로 누칸가 부이베 땀 한장나니 헤네 증 뭐냐 분홍난 바게 저라저라 우승 수업 가냐 바게 저라저라 우승 아 분홍난이 매일 자이적라요 뭐냐 피아바 증 아부 몽상나 그리 샤나 탄가게 진이 샥샥니 진이 티낭 진이 라이프 진이 누쿵니 바게뇨 함이야 해도바나 아부노 증 샥샥노 부조사리 샥니 콘피덴스 동칸게 저도 작은 우승 지디 우이 파이마노 아우 샥샥노 꼬보이니 완숙디 꼬보이식 바라 그라 가사가오 그리 능제식바노 따달바이 그달디 따달바이 그릉이동디 따달차디 부녀 따달차나니 사이톡디 바능 따달로 글릉디 하이파노 꼬보이니노 담나니 꼬보이니노 꼬보이노 꼬플라이 아버님 바그녀 쓴 꼬보이바녀 제프로보 그달이동 나난고 대 샥노 부조사나니 난고 가부님 마리키싱 증 샥노 부조사양게 증 다모응 부바하이 부바

아우 카부님 말이기징 사분이 미신 거 부부 하이 따모동 쓴깨부 샤이만이 하야다 사분이 미신 거 따모 완숙 몽동 사분이 미신 거 따모 카가 몽동 사분이 미신 거 따모동 쓴 사이만이 아버님 방은요 진이 어 하용 벨라이 나이 조금 나하니 카카이 땅의 힘을 쓴 저더니 미신 거 따모동 샤이만 관계가 함함이야 저더는 샤이만 관계 저더는 시드라 오냐 탕마이 아버님 쓴 사고 농마바녀 쓴 나이 조금 네 완수고 아버님 밖에는 지니 어 하용보 나이톡나 개분이 미신 거 담아둔 승 사이만이야 아버님 밖에는 하용배 라이노 나이톡톡

0: 증세 동난난 거. 하여 더봐 바디 대가 새콕 두고 저러 나에는 샤브동 헬로
1: 디퍼가
0: 맘 디퍼가 함께 람수고 따쿠
1: 네 따함통 오면
0: 이 사본카
1: 아 통제해서
0: 너 사리 따쿡 조이
1: 양 기다리와 그 타임 파스 카티미에 벌써 거래지로
0: 그만하고 아 부르니 동티 샤오리 동어 저라 더 샤디다 코. 더 샤디. 아, 아. 샤노 보이죠, 샤디. 벨라케 함바이 파딩게슨 하고글람록도 샬레케르 자몽니 파징 탕라시원 피아바 고크도 카뇨 하이데가샤 헬로 아우 그르미 말리아 한도슨 사이동 레마니 티니니 원슈크몽 판다오 샥샥노 부이죠 사디오 고크노 테이니 아우 샥샥노 노슨 부이죠 자나니 난고 보일랴 한강게 제스 사몽 카냐 탕이보 부이죠 까락 난이 난고 아부노 샥샥노 노 부이죠 자나니 난고 지금 사몽 가냐 당하게 어 사몽 어디 응놓은 게 앙바 카이드만 놈만이야 어 사몽 럭노 어바 하이럭승 완초고 피아바 부이토 세카락 나니 난고 대가 세콕도 헬로 헬로
2: 아티 고이고 홀
0: 피아 파딩게 어 저라 크나토톡 당샤 르자몽이 파이징노 당가시와는

안녕하세요. 람소고 근혜정의 가방입니다. 국북극대 마리키징충로 FM 우주엔토 101.6MHz 때 어저라 동거왕 롤리다 디니니 완축몽 반다워 승사이동레만이 샥노 부이조사디 어곡너 드이네 그릉 허디 2326253 비스강거 03 에드완드나 따폭디 피아바 꼭람북도 승가방 노 샬에게 해다 아버님방의 르자몽니 파이싱 탕라시와는 어저라 담힌 파딩게 카나타톡 르자몽 저도니 바게이

0: 아우슨 그날 동래바니 그날 더더그를 참은 어쩌라 디바 조마디야 비 모노디비 모노디비 조마디야니 거랑바이 헤르삽삭 헤르잡은 거 가방이 말겠지 따복대 우선 그날 동디 때릴러기리 당기 빠야샤 저라디 데이너럭 띄운 가이동호 101.6 메가하르 FM 우젠도 대승어조라 디니니 완숙몽 반다오 꼭동니 비싱티 그런게 꼭남록 샤이 동네마니 아 꼭남록 승 사이 동네마니 샥노 부이조사디 아 꼭나티 도무는 너럭보 샥노 부이조사디 아 꼭 부승저라테이 난꼭마니테 너럭니 티낭어 부승저라테이 아 꼭럭 난꼭카 너럭니 티낭어 아 꼭럭 부승저라테이 그달자 도무노 샤나무숭이 통해 그릉 허리만은 2322-6253 미스강어 03 인원드나 따복디 바디카이세 꼭두고 샤부통 나에는 헬로 헬로
1: 인디불카함 메담
0: 아예 인디불카함 하풍 디불카함 다쿡 우파난동 카나
1: 인디불카함
0: 다다 샤디
1: 꼰통을 판다오 안고 이제 가만히 내리창가봐
0: 꼭그리도
1: 샥노
0: 부조사디
1: 니가
0: 사이동 사. 이 이. 샥노 부조사라 부조사나는 에버 샥노 부조사게 다
1: 아,
0: 나
1: 이제
0: 잠
1: 타워는
0: 사다. 나 샤디.
1: 이제

0: 어느 시간 그 보러 가이드북에서 꼭 사이동 많이 하더라고. 아, 숨쪽에 프로 보러 가이드야. 그건 보러 가이드는 코랑 크나 근데 보러 글리브라 라이크 오마 가이드북. 아무리 시간 내 보러 꼭 사이동 가이드북. 그 숨쪽 신이 랑마와 주문을 합과 함께 앞으로는 쓴 일이 나니 라티 나니 그런 거고. 아본 아와 이거는 쓴 가이드북 저는 사비로 노력 아니 트리베이 노력 아 숨쪽 사이 그러면 매번 수월다가 노망 한 나가는 먹이 뛰어. 아니 비니 부사바승 저는 뭐 한 사이가 한 번 어떨랑는 바가이 사이트망 동거고. 그 아본 먹이 소위소위 아 구비라모 파이피가 함께 이니 랑모노 슬라이가 함께 쓴 구비가 다르게 동안이 숨쪽 약하리 가함 그렇게 동안이 함이야 사몽살이야 또몽 함이야 동리야 한 것은 한 사이 콘피던스이니 파이년이 꼭 잡고 아르 삼만에 이런 게는 가함그르 삼만은 그는 컨피던스 동안이니 뭐 가함그르 삼만은 그니니 르 삼만이 무는 바사의 스테이지도 삼만 해리바 그는 스링이 안 끌는 아버 삼이야 여보자라 이제 삼 삼나 그런 뭐 삼만 가함그르 스링자 그 바로 컨피던스 빌리 동안 자라 그 룹나 그런 딱나 그런 스링자 가함그르 스링자 그 바로 컨피던스 빌리 두장이 동안 아부 코냐무 숭고스 제쿠누 삼고 스른카 한게 생아로 파로도 싱카 한게 엑스퍼트 한게 생아로 기리양다 컨피던스 파이타 아니 다니 에빌리티 동고 카이 돌아노 아부로 잡세 여거생 아이 에빌리티 노 생 한하이 아부 카이 돈타고 사파루이 돈타고 아니 생 아부노 카리 레 나니 비싱우 카샤나 카이타 수아 동고
1: 아 엘엠
0: 롱마리 클라이마노 앙네 bus kang aku pakai serenggai, aku kui mana, confidence, mana bunyi bus kang bus yang aku kui mana itu pasang kui mana itu, kekabanya negeri pagi tak hubung sana boleh yang itu, jauh tu no unik samza, itu ni,
1: korup sa, barang ni sago kais mungsa mungsa LM tu tong, LM kereng, ni seng handai
0: mana, LM tu seng kari leh, kebo mana hanya orang sengkaro hanya udah sih, ni mana kau jatuh. Angkasa ini malah sungguh teruk ni ya. Tapi kerana mungkin musa tahun ini tanya ni tanya, waktu ini tanya no. Sungguh rasa ni sekarang sebura aboh. Kait ini mukul.
1: Aw.
0: Aku boleh sungguh apa yang kerana sini tanya, jadi tahun ini sungguh kari lagi. Aw. Abu no. Atuk sahun tadi kan madam.
1: Do. Aw bila kau kaham kejar kahai kebang, saya kenal kaji ni tak kau kau tak kau panon do. Aw mahai kau kerap ni. Bising tu, jini kano seng pasar wimano, jini kano seng cicar wimano, jini kano debo kucuk kau atlang mano kano gerak kai mano. Abu no jini puido puido gerak abu no seng. Aw bila bila ke hamai tak kau debo kucuk no ojaran ruk pandak kena wik kerengi nerok kau kaham kaham saya kenal mana bagi. Teka saya kau tu naik naik siwan sabutong hello.
2: Hello, banyo di barca ham belai ke ham bay.
1: Do, di barca ham takong.
2: Ang yang sipta merparani Robindra Debra mo bay.
1: Do, sadi takong.
2: Bay ka ham tong ala.
1: Eh, ka ham no ka.
2: Oh, ang kaya tayo tayo sana. Ike sung hag ba chang, kaya di ba bay. Sung to hag ba chang. Mane ka ul sagang mano. Ang kini kanya ni hingga. Ang kana kanya ni hingga. Tony kanya hingga mayang mano wasya bay, hey deba bay. Kenai tong nalo bay.
1: Kenai tong sadi.
2: Okay, ya bono wasya bay mayang tong mayang nani box sekeri, hey deba bay. Sen, ini berkano sen, sen jotono sen lang ma genang, sen jotono wasya bay maya, sen ulus gang mano, tapi wasya bay sen. Mano, kanai, kanjungi naya head bapai. Jadi mama jenis bosong, head bapai. Jadi apa no? Kan, jadi kuno kam no, kan maya kanai, kan terlay jong nani kau jata. Kuno kam beli kanak kau jia ang maria ini, ang kanak maria omah kanak kau jia.

0: 잼나 하다바이 헬로버
1: 카나종 카나종 사리
0: 한강 가샤 아 잼나 하 하냐니 흐메 아뭐 땅나니 흐메 앙 하이자 아소그로 바이자 이먹바 이미먹앙 아소그로 바이자 이라로 아소그로 바이에 이제 앙어머 두야가 앞으로 출러왕 나 출러오 바이
1: 아우 파딩게 어저라 아 증르 자몽니 파싱도 탕래는 피어 바뀌지 있어. 그래.

0: 딱쿡 딱쿡 니커랑 쓰라이스라게 배에 담보아석 신신카? 헬로? 헬로?
1: 헬로?
0: 예, 딱쿡 니 니커랑을 크나오 피아바 쉐르쉐르 응소가 당리버?
1: 따다부크나?
0: 예, 따부크나오도
1: 응게 아번 호넥다 하나도 응고 파이마노 이제 개봉몽 파이마노 응가 개봉몽은 저도 속만착 응고이 타나나이다 아버 까티우이 까지 하지 마 아니 이제 나라 항만이 시동 그또 아보 플라스틱은 낭내 저도 만사 내가 때냐 하스테 소마저고 하방으로고 힘보 제다 만타이 동고 가보 한가 한가 항만이 사시만 동간이 만타이 동고 만나클라이오 가보 마이코 만타 아콕타 가스 토르 방이니 살이야 디스타버고 가스 가져나
0: 한바 다다다 한바이 블라이 한바이 하다 코노 저라 그런게 갈도고 그런게 샤허리 동만 바가니 아와브노 하슨 시니완 쇼몽카락가 한가정도 몽사몽사슨 카이마노 데레프데레프데르케 와샤바뇨 코토로 완쇼그니 코토로 카냐 탕게저송 자라와 카이만요 파난고 이마노 하야드바 아브니바게 정진이 직원 미건 완숙 몽노보 안증 데레프데레프데르케 코토로노 탈랑마노 에바케 바탈랑게 승 사이토고 이마노 카냐바게 헬로 헬로 디버 가 함께 람소고 딱쿡 덩카 헬로 어 보쿡 예 코랑 파이야 가 함께 더 사디
2: 어 네네 네 저기 사이
0: 샥네 캐모다 샥노 아 샥노 증 그락 부도 사만이는 뜻 하이동 보쿡 그러니 동 뜻 하리동 보쿡 니신 문기 사라 그라디
2: 어 안에 치는 문가 라스간디 아나로
0: 그제 어 더 사디야 가
2: 아고나 kana we kerang maya na nei okay bo kerang mo malia o ko gan kana ma den do ko bo kana na nei gan jong ma ro khoi to bo thama ga tin ma doria kerang nei maya kai tin nei ok ok khana sanan ba ga yang kerang mama ba pelai kai a mai ma ro bo khong
0: no a no no bo no no bo
2: kerang mama au a bo to tin nei som sa ro sum thak thak no poi to no khanya nang go 이제 사건에 이제 부족하양 가까이 내 삽노 부족하냐 갈라이 나의 내지네 캐모다 내지네 삭 앙디네 보롱무는 좋은 거야 아사이 파이가 뭐 때가 이산이 가함 노 가까이 버스 가면 약간 앙 우리는 기나래 타마노 어버 하이로 부족 갈라냐 낭고다 가 이산이 가함노 노구이 뭐 어 카바냐 꼬그르 가이 가샤 고스

0: 너는 누구 봐, 번호 봐. 먹을러 그 약 맞고 그래. 내년에 보이도 그래 내년 약공약 가이드로 선암로 허가 약공약으로 허가 북하로 허가 저도나 성로로 허가 기한 시한 부분 가요. 뭐가 거슬 가이 저는 선암만이. 그 어제가 뭐 내년에 사건으로 내지 반 가려난 거 보이도 가려난 거. 내년에 보이도 가냐 보이도랑은 안 어때네 안. 어버 하양 상내 공원 마사지라는 안 다북 어버야서 아니도 엠네 차이 마사지 응동자자가 뭐였는데 사모여 파노 안 어버 사로 많은 소리로 보사야기 니심이 능 따담디 따카디 하녀 동시디 하녀 따디 닌 소리로 보사야 하네 그 책나네 소리 쌓야 소리 쌓야 그냥 두어 싸워 동어 그 부사롱 너 마시고 있던 그래 안 봐 하잖아네 아니 제 사고 동만이 안 제 안 가서 클레만이 어버 당 가냐 낭나이 빌레 부코 어버 할 거라 해서 안 다 북성 줘라 클라요 안 상만 개별 선암이야 클라요 안 동어 당 거 어버 할 거냐 성저 또 동라냐 낭고 니진 상노 내지 카케벨롱이야 보이 샤케벨롱이야 보이 카노크락 클라이너 카크락 그건 보이죠 안 어석 저라 탕만나이 보이 어석 탕다네 안 어석 탕나이 현에 주리 카오바비 마 동카이 보이죠 동카가 가이 정보로 꾸니노 알라마 클라이야다나 아보 아하이 마 동어 보고 가이 어석 사진은 보고
1: 한바이 한바이 벨라이 케노 아 벨라케 한바이 다쿠카 데부국스노 어저라나로 그런게 히너록니 저라나로 오이생마이 그런게 동마바게 그나이 동디 로기리 동디 바야샤저라 테테가 샤콕도 나시는 사부통 헬로
2: 헬로 바이노 벨라이 벨라케노 코디 버카함
1: 아 오디 버카함 다쿠카 브리제스 도샤디
2: 나카나 미파트스 니자 벨라케나 하이 사상노 포츠코 만사데 他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跟你说你说你看到一个不能
3: শ্রোতা বন্ধুরা শুনছেন আকাশবাণী অধ্যন্তের কাকবরক অনুষ্ঠান। অনুষ্ঠানটি আবারও শুনতে পাবেন বেলা 1:40 আকাশবাণী বিলোনিয়া। এখন শুনবেন কলকাতা কেন্দ্রের বাংলা সংবাদ।
4: শুনছেন গীতাঞ্জলি প্রচার তরঙ্গের অনুষ্ঠান।